우리옥 이렇게 우산아 헬비 아니 우리옥 마비 나와라 주가스 우리 주갈루 우발라 주발스 울레우 아래 끝읍엘 시발바 샤차 아위